0: 누가 듣사와
1: 바하스 코리아 한국말 하고 싶어요 바하스 투르키 투르치 디리 바하스 타멜 타멜 몰리 바하스 루시아 루스키 야지 바하스 프랑치스 파갈레 폰세 Mengenal dan mempelajari bahasa setiap hari 3-5 minit pagi ulangannya 7-25 minit pagi Salam FM Salam untuk semua